0: that's what I always do.
1: Such a pain is beautiful.
0: Yeah,
1: the same as you.
0: 희망이 실망을 소망은 전망을 다.
1: 사랑이 깊어질수록 아파.